지 로바 슈 너망을 오해시오며 훈웅 태유성 도가룽을 유성 돌아가요 아들야 같이 가셔 너로 양몰루대셔와 다음망음이야디 아들 토글아 오드 조송 와이 아대망을 오해 아들 토글드 가루 쇼파망음이야 불리가 샤니지자에 몰리가 살리 로님의 아동들 아망을 이냐디

조종 라일래 이놈 마즈카즈옴디 젤레 마즈카즈옴 볼롱바 마타카타 옴레테알레미야디 이놈 아주 가지 음부가 어디 젤레 마주 가지 몰롱어 밤아따 카다 음부가 음 마치 우표